0: No.
1: 원수 쇼면을 나눠서 우리고.
2: 그럼
1: very nice. 네, 원수인 벌, 특히나 비용 가운데 다 열고 생각할 거예요.
2: 72 is going to be a doctor sign off. Can I get my call answering number, please?
3: And so for call 3215 215.